summer rain on your body. I put an end to your love. 오늘 뜬 시간 끝이 하봉한 때기에서 기가 올라가 기다 감다 올라생기 정 감다 두가시 다 기다 하나 다 기행기야 김리 스튜디오 다 기다 하다 안가와가 크시기코 대단지와 그거 오늘 뜬 시간 끝이 하.